0: 나 허리 개시.
1: 나 허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허리 개시.
0: 자우. 이건 내가 많이.
1: 많이.
0: 그래.
1: 아직 있나?
0: 이상한 말이 있잖아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오케이.
1: 끝나.
0: 끝나야 돼.
1: 자,
0: 니도.
1: 예, 오늘 오늘도. 네. 금방 해야 되나? 해야 되니까.